0: 이렇게 믿음의 세상으로 승부해 보소서.
1: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종들의 승부를 통해 보소서. 그래서 내가 지혜철의 죄 믿음의 세상으로 기다려봅니다. 우리 믿음의 반대